0: 콜리숍 아빠, 할로?
1: 할로, 공유파샤님은 막시는 라오가?
0: 간다, 가자, 빛, 치밍, 안, 빛?
1: 오덕가라, 오덕가라, 기회야, 불려. 안, 엄마, 겨울이야, 갑다.
0: 치밍, 안, 없이?
1: 아, 오덕, 오덕가, 있어, 아니면 안 돼.
0: 아.
1: 아까라
0: 아치 또
1: 그래야 될것 같아.
0: 고독
1: 라오아 가난마 지우리야 카페 아 가난마 지우리야 카페
0: 프리아킨. 아? 프리아킨.
1: 프리아킨. 아? 프리아킨.
0: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spil 3, og det går nu, 3 rækker, 15.000 kroner.
2: Fies. Fiesse. Enetrive. To. Masluk. Femten. Toogtredive. Niogtyve. Fireogtredive. Treogfirs.
0: Spil 3, det er godt nu. 3 rækker.
2: 21. 21. 37. 37. 82. 82. 36. 36. 46. 47. 47. 81. 81.